완전 미대 완전 놀아야 바장 민비양아 무리 장구 말아라 일말이 말아라이 남비고르야 니누비야르 열리리야 누라니냐라이 바장 민비양아 무리 장구 말아라 일말이 말아라이 남비고르야 니누비야르 열리리야 누라니 ಮುಳಿಂಗರೈ ದುಂಡುಂಗನಿ ಮಣು ಮಳುರಳಾ ಕುಲ್ಲಾರೆ ಮರಲೈ ಬಿಡಿ ವರ ಮುಜಾಯಿ ಜಿಡರು ಉಂಜಾಮರು ಮನೈ